0: 길.
1: 네.
2: 비어 공항 놀이자.
1: 비어 비어 비어.
0: 아라고 우무가 그때 나네네.
1: 에 오늘 비에 막속.
0: 나 보자 런데고 뭐에.
1: 막속 뭐 뭐.
0: 런데고이.
1: 런데 비게 막.